주를 잃고 준주는 슬피 울어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성어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